대해서 저렇게 크나도 도르 세목 노력 나마게 하냐 하이 노력니 크나 독상 문의 세목 나보고 세보 동하게나 본가 함앙 따가 졸라 니코니까 세목 꼭 타연가 말라요 북학근의 시링시리 세목 내용가 비수나 때이 많으시 한바이 야파로노노 아우 한바이 북극노 바파딘 교수로 시니 북극 오크라코니까 니 크나 독상 문의 세목 크나나니 파징어 탈레나

여자로 한여하이 대장 설사몽 큰아나니 탕아이나이 대기사코 앙산한 모순고 가시아쿠슈 왓챠트 SMS로 허바니 앙스라이치레케 부시야 앙파이로 궁그이 너럭노 가시아쿠슈 큰아리 마야 앙이마노 문바그 양나갈사노 너럭 스라이치레케 시로 허게 르삽나이 대르사몽 꼭테부 스라이치레케 시케 앙가 한꺼노 너럭노 큰아리 마네 바디 기원서로 다부 대장 설사몽 큰아나니 풍가함 매담 앙 Simnani Wakiti, Sahortongu Angrisamunkok Thai, Koinai, Takuk Sakang de Burma by the Sabza, Sibatansa, Samung Kunadi, Nini Kunatok Zak Money, Hambai, Fighting Yozrawos and Kanalani Sakang by the Sabza Samuno, Samung Nikok Tayanka, Dupung Dupung.

라디오스러워 바이탕이 대장석 하나 더 돌은 싸문 커나라야는 본가함 본가함 너너부 앙 소번 대벌마 말이 하둑니 앙 크나나이 나라연 속에 조마디아니 오 개랑 부발 오르쌉자 르사몽노 크라리 한바이 하디언 들어오선 크나라냐이 나라연 속에 조마디아바이 르쌉자 르사몽노

수저를 뜨니오시니 디니니 카네르 사몽 반다 아버니 야글로 노로 크나이마나이 꼭으로 꼭바이 꼭좀 먹어봐 따이 아버니 야글로 노로 크나이마나이 레디오 구이스 반다

그방관은 파이 동고 하이피노 아니냐니 코랑 파이 그방관은 야무로 야싸기 동원이 바그이 살아있냐 한바노 살아있매야 파리 떼이까 시간이 치 야싸기 날리나 분야구로 승사몽 크라도드로 사몽 크라나니 파지와 당하여나 할로? 크라이톤의 마이크 싱너로고 승목노조도노 마이톤 바이크나다 이 사나니 무승사 그녀 그방만 보록노 꼭둑 크라이톤고 하이페노 꼭둑 탐자니카 스라이스라이 으싱리야 아하이마망 농구동시오 바디 겨우즈라고 승 크라토토 그르사 무당사 크나라냐 할라야는 승 크나라냐이 니리마타이 보부투스니 콕두이 삽사 그르사 마노

0: 나보고 그러고 뭐 파차게 얘기 오고 아니 동화 봐 나보고 미스문카 이메일로 스람나이 사고 아니 하녀하이 꼭도 가지 못하고야 할로 아니 이게 어승몽신이 양딸 개체석 승몽 너럭 노스 승의 끌랑 나이 아버니 럭이 승 살면어 몽스스 푸드럭으로 하나 함께 하게 봐이 직권 미권 만으로 하나 함께 쓴다 뭐 왓챠프 이러고 하게 봐내 클럭의 이 모발자다 클럭 야 삭아보 삼웅카이 만냐 하야다 피아바 가나니 보럭 노 파노 아보 모발자다 온 카야게 로호리 마야 파리 다봉의 승문 오브는 동나이 타시의 승문고 동나이 모바일 자다 온 카야보이 푸두 하야가바 시콘 미콘 도쿠멘트로 허리만만이 아보 비항티로 허리만 가이샤부 몽사리 암 하이로 허리만만이 또 그방만 어떤고 하이가노 앙보 가이샤 가이니뇨 사이면 어 그방 또 사이미냐 아버는 바게이 타시의 승문록이 대기자 승문 모바일 자다 온 카야보이 푸두 록 시콘 미콘 도쿠멘트로 허리만만이 아보 비앙티로 허리만 아디오스로 하냐하이 꼼득하지 못하오
1: 할로
0: 김이
1: 있고
0: 나무이 반단하 레디오 뉴스 아 꼬디니 신문 그릇을 데뷔려
1: 아니 신문 거가이 원세바마
0: 수바스 꼬다다니 하여스러워 꼭 급하지 못하게 될래니 꼭두로 그런사 사고

똑똑 바지였다는 거는 똑똑 바지 못하는 애의 사고. 하녀하이 꼭두고 코랑파양 많은 바귀 라인 사소이 마르카 따부 크나이 동원으로 그래도 유구이스 반다 살아서 보인 동맥을 할 사가스 바니 아구돌라 에페무치 엔트니 바디 기어 승몽 반다워 동만이 이메일 노스 남나이 불라스 남나이 사부 하녀하이 꼭두 파지작 동어바 야사기 낼래 내요스라 꼭두고 바 사부바도 Hello? Hello? Hello? Hello?

0: 아오즈로 하냐 하이 조토노노 람초고 카나이 동나이 마레키 싱타 후부쿠소노 차라사 포인덕 메가하르스 아그스바니아 고톨라 FM 우치윤토니 뉴룩니 함삭마 시니 카동마 판다 어즈로 동가 안가르세 몰리카 노룩바이 어 판다 노티 바이탕 저러 티동나나이 바이링게 시니 수주에는 저라 코고 다부 디포니 담사타무이 바이야 아버님 담사타마니 야구르노 생이리카승 노룩니 함작마시니 가동마판다 바디힌가 다생니 레디쿠 승몽판다오 SMS니 비싱티시니 다쿡 단카 부쿡 단카 크록사 사홀카 제네레이션 하니 파이페노 비니시니 뭉크레리야 바디오저로 승시니 노룩니 함작마 아버님바기 보노보 벨라키나 함바야파로 어저로 왕노룩노 고이마카오보세 노룩 사홀칸께 기차 코랑고토르크 사호디 하야케 악노르니 스레스레케 카나이망글락 다이 사이망글락 노룩니 너럭 바보보 크나 똑자기똥 아보방 너럭노 크나리 방글락 바디 꼭두기 야삭 날래네 꼭두고 봐 샤보바도 할로 아우 디퍼카 한 람소고 할로 에이 크나 우택이 상처랑 포토토 사자디
1: 아마 벨라치랑 차스콜아 Thank you.

0: 아스더러티 선지다 대본마바이 쌉자르사몽로르 크나바기야 바디오저로 하녀하이 꼭둑 바친거 탕그넬레는 꼭둑어바 사바바도 할로 람소거티 볼까 하녀하이
1: 하녀하이 바양 뉴거 나기 상의 그란도 세트고 뉴거 다 많이 하죠
0: 아우
1: 그래서 몽땅이 착한 한 시계뜸니까 밖으로 몽게 시계뜸도 그래서 몽이 꺾인게 우퍼로 왈라 앞니 헬만까
0: 아 우퍼로 왈라
1: 함바이바이
0: 아우 아우 다가 함바이 바디 인기 어지러워 승아스도르티 하녀하이 꼭두고 사이말라이카 아 하녀하이 대기세 꼭둑 바지작 동원 박의 야삭이 날래네 여자라워 꼭두고 바 사버바동 할로
1: 할로
0: 람소가 대포가 하녀하러
1: 아오 문장국이 다음 땅 사건 문장이 구간 땅 세마야 올라도 시멘네
0: 에이 안땡냥구
1: 라인 마야 간간 가만 흔히 살마다
0: 아오 사버가 사그라디
1: 아양이 제가 노루 한국이 산도 대범
0: 산도
1: 간단 사건은 다 신이거든.
0: 몇 살이?
1: 크란티, 저기니.
0: 크란티.
1: 크란티.
0: 에, 르사몽 거기서.
1: 거기 거기 거기 둠둠 따라람, 둠둠 따라람 하나 간다.
0: 둠, 아, 다가.
1: 방금 라인 믿음.
0: 아우, 동안은 나 죽고 있냐니.
1: 아시죠.
0: 다가 하바이.
1: 막 아우.
0: 아스더데이 생 살면라캬시니 타쿠 산토 니크나톡작마니르사몽 타키샤콕두 야사게이 생 노르 니크나톡작마니르사몽 크나나니 파싱고 탕라네 할로
2: 할로 바 디버카 하마는 타쿠 베커저만 비르자스 벨라친 안코 칸나니 겸마 하이 아니 오코 톰 차나이 오코 팔레방 나니 마마 소신 오 벨라친 코 아무나 보라 인도 서처럼 하나 한 바그의 뭐 크나나 무슨 장만이 신디 떡해니다
0: 아우
2: 그 정글랍니 정글랍니 크나나 무슨 자가 오 거점 저거 바예리야 칸지 해 많이 들어 떠나 봐야 뭐 아무 별아친 크나를 좀 좀 갔다
0: 바예리야 자가를 대시
2: 바예리야 칸지 해 많이 다
0: 너도 관나야
2: 어머 마마 사진이 바게 팔레방안 인데 타요 고 보보테 마산 꾸모이 고 바디 비니 비니 비사이 안 꾸모이 보보 칸안 문 자고 보 코롱 바게 야보 벨라케나
0: 니니 꾸모이 바이 니니 마마 사진
2: 에에 팔레방안 함바
0: 아 다고 함바이
2: 아클라리 리타봉 살포로
0: 에 바디오즈라고 응게생 하뇨 하이 세만라유카 시니다쿠 아 우르사몽토 그밤가노 바이석 바이작 리퀘스트 파디 승 테케시스 꼭두기 하사기 날래야나